0: 그란탄 FM 금마구기도
1: I love you
0: 그란탄 FM
2: I love you you all
0: 얼른 시들어서 안다
3: 그란탄 FM